0: 짠이다. 아 예.
1: 싸게
0: 뜸. 싸게 뜸. 짠이다. Come on, turn up the bass. 아 예.
1: 짠이다. Come on, turn up the bass. Come on.
0: Look here. I want that good